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0: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1: We're Hope Radio.
0: TAWH, Palau.
2: Praise the Lord. I'm Pastor Ronnie Lee Patrick. I'm founding pastor of New Beginnings Church and World Outreach here in Warsaw, Indiana. I want to just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that's listening on into the radio broadcast this morning. Whether you be listening on 103.1 FM or whether you be listening on shortwave radio around the world, we just invite you to listen to what the Word of God has to say to you today. In a few moments, we're going to give you our mailing address. We would love for you to send us a letter. Let us know what God's doing in your life. We believe God is doing great things in the lives of His people. If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send them to us, and we will faithfully pray with you here at NBCWO. If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during one of these broadcasts, we would love to hear from you. We would love to rejoice with one of the angels in heaven that's rejoicing when a child of God comes home. If you'd like a copy of any of these sermons, just send us a letter requesting it by title, and we will get them out to you. There's absolutely no charge whatsoever except for your original postage to get us the original letter. The only thing we ask you to do for us is pray for us. Pray for us and then be obedient if God tells you to do something for us. It is totally between you and God. Our mailing address is NBCWO, Post Office Box 913, Warsaw, Indiana 46581. NBCWO, Post Office Box 913, Warsaw, Indiana 46581.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Warsaw on a Sunday or a Wednesday, we welcome you to come to one of our services. Our service times are 10 o'clock on Sunday morning and 6 o'clock on Sunday evening. And then we have a casual Bible study at 6:30 p.m. on Wednesday. The church is located at 741 East Winona Avenue, here in Warsaw, Indiana, 741 East Winona Avenue, here in Warsaw, Indiana. Today's message is entitled, After Tribulation, What Lies Ahead? After Tribulation, What Lies Ahead? In the past 3 weeks, we've covered the seven seals, the seven trumpets, and the seven vials. These end with the return of Jesus to set up His kingdom. The battle of Armageddon is over. Satan has been defeated again. Jesus has won again. So what lies ahead of those from that point? Revelations chapter 20, verse 1 through 3 says, "And I saw an angel come down from heaven, having the key of the bottomless pit, and a great chain in his hand." One angel comes down, says, "And he laid hold of the dragon, that old serpent, which is the devil and Satan, and bound him 1,000 years, and cas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and shut him up, and set a seal upon him, that he should deceive the nations no more till 1,000 years should be fulfilled. And after that he must be loosed a little season." You know, sometimes I think myself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Every once in a while, I like to just remind Satan of what's coming his way and remind him of what's coming my way. And it's an opportunity to remind him this morning that one angel is going to come down out of heaven. He's going to have a big chain and he's going to have a key. He's going to bind Satan and he's going to cas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And that bottomless pit is going to be Satan's home for 1,000 years. And I like to remind him that there's nothing he can do to stop it. Now, after that 1,000 years is over, Satan will be loose for a little season. Now, if this is the same as a short time of Revelation 12:12 or a short space as Revelation 17:10, it will be around 3.5 years. But the Bible doesn't tell us exactly how long he is going to be loosed. But it does tell us what's going to transpire during the time period that he is loosed. Revelation chapter 20, verse 4 through 6 says, I saw thrones, and they sat upon them, and judgment was given unto them. And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beheaded for the witness of Jesus and for the word of God, which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neither his image, neither had received his mark upon their foreheads or in their hands. And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1,000 years. But the rest of the dead lived not again until the 1,000 years were finished.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The first resurrection includes several parts. It includes all Old Testament saints. It includes all New Testament saints, including those that went in the rapture. It includes the 144,000. It includes the two witnesses. It includes the tribulation saints. All of those are part of the first resurrection, which started with Jesus Christ. Verse 6 goes on, says, blessed and holy is he that has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n such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sha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shall reign with him 1,000 years. All of the above will rule with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1,000 years. Every one of those that were included in the first resurrection. Again, that's all Old Testament saints, all New Testament saints, including those that went in the rapture, the 144,000, the two witnesses, and the tribulation saints. Revelations 20, verse 7 through 9 says, and when 1,000 years are expired, Satan shall be loosed out of his prison, and shall go out to deceive the nations which are in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Gog and Magog, to gather them together to battle, the number of whom is as the sands of the sea. Now, this is not the battle prophesied in Ezekiel 38 and 39, but from the same part of the earth. We need to understand that. It's not the same battle, but it is a battle that is going to take place. And it says the number of whom is as the sand of the sea. Satan's going to be loose for a season, however long that is, and he's going to go out. Now notice this, he's going to deceive the nations. You know, sometimes you may ask, well, who are we going to rule and reign over during this time period? The nations. We're going to be in places of authority, those who were born again, and we are going to serve Christ over the nations. And Satan is loose for that short time, whatever that is, and he's going to deceive those that will follow him. Now it goes on, verse 9 says, and they went out on the breast of the earth and compassed the camp of the saints about, and the beloved city, and fire came down from God out of heaven and devoured them. This is what's going to happen. They're going to come against Jerusalem again. Only this time, God's going to take care of them. He's going to pour fire down out of heaven, and he is going to devour them. Now, why is Satan loose for a short season? You know, I used to wonder that. Why is he loose for a short season after he's been locked away for 1,000 years? Ezekiel 39, verse 2 tells us part of the reason. It says, and I will turn you back and leave but a sixth part of you, and will cause you to come up from the north parts, and will bring you upon the mountains of Israel. 1/6 of the Antichrist army is going to be spared at the Battle of Armageddon and will go into the millennial. Now, folks, they've all taken the mark of the beast. They cannot be saved, but they're going into the millennial time. Plus, we got to understand, all of those that are born during the 1,000 years still have a sin nature. And a lot of those are not going to be obedient unto Jesus Christ. And therefore, just like today, there are those that follow Satan. There are those that reject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re will be people born naturally during the millennial that they are going to refuse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They're going to refuse Jesus Christ, and they are going to be waiting and ready when Satan is loose for that time period. And they will follow him. Revelations chapter 20, verse 10 says, "And the devil that deceived them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nd sha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I love that scripture, folks. And again, I like to remind the devil, you know, sometimes we got this picture of Satan. I remember a cartoon that I saw years ago, and Satan was in hell, and one of his little demons come to him, and he told him, he said, "Go turn up the thermostat, turn up the heat." Well, the thing is, Satan's not going to b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He is going to be tormented, I believe, worse than any one else in the lake of fire. But he's going to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 eternity. Never, no end. And while he's being tormented, I'm going to be rejoicing, and I'm going to be serving my Lord and Savior. I'm going to be serving God. And the best thing about it is there's nothing he can do to stop it. But he's going to be tormented day and night. The Antichrist, the false prophet, have already been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they've been there for over 1,000 years. Now Satan is going to join them. It goes on in Revelations chapter 20, verse 11 through 15 says,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that sat upon it was whose face the earth and the heavens fled away, and there was found no place for them. Said, and I saw the dead, small and great, stand before God, and the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out of thos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works.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ell delivered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ry man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And whosoever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Remember, we talked earlier about the first resurrection. It included all the Old Testament saints. It included all the New Testament saints that had died. And it also included those that are in the rapture of the church. It included the 144,000 Jewish men, 12,000 from each tribe of Israel that preached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It included the two witnesses, of which I believe is Elijah and Enoch, that preached during the first 3.5 years of the tribulation. And it had also included all of the tribulation saints, all of those that died for Christ during that tribulation period. All of those included the first resurrection. They have no part in the second death. They will be there at the white throne judgment, but they will not be judged at the white throne judgment, because they have already been judged and found worthy to spend over 1,000 years as servants with Jesus Christ. So none of them are going to be judged here. The only ones that's going to be judged here are the wicked men of the whole human rac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t's those that are going to be judged. Acts chapter 17, verse 31 says, because he has appointed a day i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How are we going to be judged? By his word. By that man whom he hath ordained, whereof he hath given assurance unto all men, in that he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Speaking of Jesus Christ. All of those that died without Jesus Christ before the cross, they did not serve God. They were not reverent to his word. They died without following God. They all went into hell, their souls and their spirits. Their bodies went wherever it was at, in the ground, you know, whether it was burnt, whatever. Then all of those that have died since the cross, they died without accepting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y died in their sins. Their soul and their spirit went to hell. Again, their bodies went wherever, whether it's in the ground, whether it was cremated, whatever. Their body was destroyed, but there's a resurrection day coming. Just like the resurrection that we talked about, the first resurrected. When all of those that look forward to the cross and all of those that look back to the cross, all of those that died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that refused to accept the mark of the beast, they chose to follow Jesus Christ. And because of that, they had died. All of those have been resurrected. But here, it's the wicked men of the entirety of the human race. Then we have the angels that have sinned. The 2 Peter chapter 2, verse 4 says, for if God spared not the angels that sinned, but cast them down into hell, and delivered them into chains of darkness, for what?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Their judgment day has come. One thing I know, Philippians chapter 2, 9 through 11 says, wherefore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And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ings in heaven, of things in earth, and things under the earth, speaking of hell.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Every one of us, we are going to bow before Jesus. Everything. Things in heaven, things in the earth, and things under the earth. Everyone is going to bow before him. and that every tongue, every person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Just like those throughout eternity, from the beginning of mankind until this day, there are those that do not believe in God. Then there's those that believe in God, but they don't believe in His Son Jesus. But I'll make this one guarantee. Based on the Word of God, one day you will. One day you will. When you stand before them both. But you won't stand for long. You're going to come into realization. Now remember, some of these people have been in the flames of hell for 6,000 years. The moment they hit hell, they knew they had messed up. They knew that their beliefs were wrong. But whether you've been in hell 6,000 years, 1,000 years, or a week, it doesn't matter the time. You are going to stand before God. You're going to stand before Jesus. And you are going to bow. You are going to beg for grace and mercy. You're going to beg for forgiveness. But folks, the thing is, mercy and grace is over. You will not find it when you bow before Jesus. Even though you confess, you will not find forgiveness. The Bible says that some, they're going to say, didn't I do this? Didn't I do that? Didn't I cast devils out in thy name? There's a problem, oh. Their name is not found in the book of life. They will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nobody's works will justify them in the eyes of God. The only thing that justifies us is in the eyes of God is when He looks at us, if He sees the blood of His Son Jesus Christ. I don't know about you, but I'm so thankful that on January 10th, 1983, in my den at home, I chose that day to bow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repent of my sins and ask Jesus Christ to become Lord and Savior of my life. My name is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None of these that have part in the second resurrection. Names are going to b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And because it's not there, because they refuse what Jesus Christ did on the cross for them, they're going to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for eternity.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I never knew you. Probably the saddest words that's ever going to be spoken out of the mouth of Jesus.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I never knew you. Pastor, that all sounds fine, but I don't believe it. That's okay. That's your choice. God gave you the right to receive what His Son Jesus did on the cross for you or to reject it. And I'm not throwing stones at nobody. It's your choice, just like it was my choice. But I'm telling you, there'll be a day that you'll regret it. There'll be a day that you will regret it. Right now, I want to give those of you that don't know Jesus Christ, your Lord and Savior, I want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accept Him this morning. I want you to know up front, I can't save you. I want you to know up front, the words that I'm going to ask you to repeat after me in just a few moments, they don't save you. But if you say these words and you'll mean them from your heart, you will be born again. Would you pray with me? Say, God,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I come to you a sinner in need of a Savior. Right now, God, I repent of my sins. I ask you to forgive me of them, to wash them into the sea of forgetfulness, never to be remembered no more. Jesus, I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to be my Lord and Savior, and I'll follow you all the days of my life in Jesus' name. Amen and amen. If you said that, write me a letter. Say, Pastor Ron, on such and such a date,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NBCWO, Post Office Box 913, Warsaw, Indiana, 46581. God bless you and God keep you.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3: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곧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왕국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왕국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네, 이 기도는 우리를 포함하며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상속 재산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주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주님의 우편에 앉히셨으니 이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지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곳, 곧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사 곧 우리 곧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달간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드렸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용서, 치유, 번영, 안전, 평화, 이 모든 것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주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으며 번영과 안전을 누리고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얻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결실로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것들을 우리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며 그 약속들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서 4장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어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 즉 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 즉 일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한 자,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신뢰한 자의 믿음, 그 신뢰는 의로 여겨집니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의로움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것, 바로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13절로 내려가 봅시다.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한 구절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었고 자녀를 가질 희망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즉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즉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을 자격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야 제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녀를 얻을 자격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율법도 없었습니다. 자녀를 얻을 자격을 얻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그러하리라. 그때는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내 자손이 그러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14절에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무효가 되고 약속도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었고 사라도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은혜로 말미암게 하려 함이라 고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보십니까? 이 약속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란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은혜로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분, 곧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전혀 없을 때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되리라. 로마서 4장 19. 저는 이 약속들, 즉 예수님께서 복음과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피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축복들을 어떻게 받는지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구절에서 그는 이미 죽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살이 다 되어갈 무렵 이미 죽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자궁이 죽은 상태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은 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은 사라의 몸 상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는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굳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고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한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얻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나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과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것들을 신뢰하고 굳게 지키며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를 두는 곳이며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외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치유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 하심과 구속, 성화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번영과 안전, 평화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그분은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행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이미 마련해 주신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예를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시대에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은 없습니다. 80년대에 저는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의 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간판 화가로 일했습니다. 제 일의 조건은 제작할 간판이 있을 때만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한 간판을 무엇이든 인쇄해주는 프린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비랬죠.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으니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을 통해 부유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부유해지라는 구절에서 물결표할 수 있다는 뜻의 마이트는 그리스어 원문에 없습니다. 부유해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번영을 사주셨는지에 관한 이 구절과 다른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별로 번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사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식료품을 살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할 일이 풍성하게 주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겠다. 먹여 살려야 할 아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 구절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가게에 들어섰고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맨 뒤쪽까지 걸어가서 계단을 한층 올라가야 제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

클립보드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몇 개의 간판을 제작하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 그 식료품점에 11개 부서를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가 첫 번째 부서로 향하는 내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로 갔습니다. 마침 그곳은 정육 코너였습니다. 저는 코너 책임자에게 다가가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 안내판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요? 라고 묻자 그는 네, 오늘은 안내판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돌려 다음 코너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경 쓰지 않겠어. 예수님은 내가 부유해지도록, 번영하도록, 가난한 채로 죽으셨어.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의 돈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 코너로 갔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간판이 필요 없어요. 클립보드를 살펴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정육 코너로 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간판 필요하신가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 3 곱하기 5 크기의 작은 간판 두 개가 필요해요. 만드는데 아마 30초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적고 다음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 가게의 코너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청과물 코너였습니다. 청과물 코너에는 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장 쪽을 향해 남쪽 벽을 따라 커다란 간판들이 걸려 있었죠. 또한 다양한 농산물이 담긴 모든 진열대 주변에는 중간 크기의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진열된 진열대 주변 곳곳에 중간 크기의 간판들이 있었죠. 다른 구역의 통 안에도 작은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첨가물 코너는 간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첨가물 코너의 매니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내가 그의 표지판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갔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오늘 표지판 좀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있잖아. 난 표지판은 직접 만들거든. 네가 내 표지판을 만드는 건 원치 않아. 난 직접 만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감사합니다 뿐이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제 클립보드에는 그날 제가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간판이 얼마나 적은지는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 제가 할 간판이 너무 적다고 낙담하지 않겠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겠다. 제가 생각할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뿐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분은 나의 가난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나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가난해지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의 가난을 통해 부유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0: 바로 그 점을 나는 생각했다. 저는 그 외에 어떤 것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잉크를 꺼내어 그 두 개의 작은 표지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개의 작은 표지판을 만들고 있을 때 인터콤을 통해 전화를 받아달라는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점장인 브루스였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점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키가 작고 체격이 튼튼해서 나폴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캐시, 청과물 코너로 내려와 줄래? 저는 네, 점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메모를 하려고 클립보드를 챙겨 들고 청과물 코너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청과물 코너로 다시 들어갔을 때 매장 점장이 청과물 코너 책임자 옆에 서 있었고 그 책임자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점장님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몸을 돌려 남쪽 벽을 바라보시더니 저에게 천장 쪽에 붙어있는 그 표지판들 다 보이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점장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장님은 그 표지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주변에 붙어있는 표지판들 보이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 표지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저 작은 표지판들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 표지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가게에서 표지판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나? 제가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그 표지판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며 일했습니다. 저는 제 처지가 어떻든 빈 클립보드든 11개 부서 모두에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든 상관하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사주신 약속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었고 제가 필요로 했던 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 왕국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던 니고데모에게, 즉 그들의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파리사이파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HWH Palau.

0: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제 삶이 여러분의 삶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며 구세주가 필요한 타락한 인류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방송으로 인도해 주시고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구주가 필요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며 그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순히 자,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으니 너희의 감정이나 육체 상태는 운에 맡기겠다. 너희는 질병과 정신질환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구원은 온전함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사실 디모데서에서 너의 영혼이 형통함 같이 내 육체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즉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삼위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들은 이 점을 배제하려 하며 예수님은 그저 선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순절 때만 일어났던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삼위일체적 존재라고 말하며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마음과 의지, 감정을 지닌 영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 사실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사람 안에 깃든 생명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하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내가 이 일들을 미리 말해 두었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송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부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간 방송이 나올 때 그들을 초대해 주세요. 이 라디오 방송국은 24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스포티파이의 Come Alive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산을 남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솟아올랐습니다. 이 유산이 예수님께 전해지도록 사람에서 사람으로, 곳에서 곳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다운로드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이 되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으며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폭풍 속에서 닻이 필요했던 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그 닻이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달려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때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달려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시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평화와 위로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오늘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폭풍이 닥칠 날을 대비해 내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날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미에게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잠언에 기록된 대로 그 날을 대비하여 삶을 준비하십시오. 잠언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삶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미는 앞으로 먹을 것이 없을 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닥쳐도 그 사람의 집은 반드시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탕으로 삶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신뢰할 수 있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예이며 아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어둠 속으로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드러나야 할 것들을 드러내 주소서. 어둠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소서. 주님, 사람들의 눈에서 가림막이 벗겨지고 귀가 듣고 눈으로 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너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히 드러났거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만일 정말 헛된 일이었다면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을 헛되이 경험한 것이냐? 그러니 다시 문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달으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기록된 바와 같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맺어진 사람의 언약을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씨들, 복수를 의미이라 하지 않고 내 씨,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무효화하여 약속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이 율법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대상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고 중재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중재자라는 말은 당사자가 둘 이상임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장차 올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였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종과 자유인의 구별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조차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조차 없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에 응답하게 됩니다. 회개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굳게 하고 계속해서 굳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알고자 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억지로 그분을 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의가 율법을 통해 올 수 있었다면 이것을 하라. 너는 물결표 하지 말라. 이것도 하라와 같은 600개가 넘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에게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으며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습니다. 그분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지만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모든 거짓 신을 버리며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 저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자신을 구별해 드릴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흠이나 주름이 없는 이를 찾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분은 이를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응답하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렇게 되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1: THWH Palau, Hope Radio, Angel 5.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net.
2: TH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H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HWH, Palau.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